생활의 눈길. 예구나 일세나리다. 아스테나르나 생활의 눈길. 멸초하게 수제니라. 아스테나르나 생활의 눈길. 간타리나 토르리라. 나서 맞은 두루 에구스키 디게 구스키야 아스케 나나 세마네 이노케 이차 쇼리 베기라.